네. 사케웨 아이콰이콰움 예수 레데글레 회메 레데글라 보메 레데글라 회메 어머 아츠톡파 모 아츠아피오이 아나와이다피오 유오메 야비 아피오 유로텐데 꼬이호 아그만로 일타메 부워꼬 예수 바바 요호와 피피샤네 모이스웨디 기달라메니

아, 쟤는 왜 그러더? 여보이놈, 요놈 코로나 나한테 쏘지. Let's go. 여보이놈, 어쩌래 보란젤이 내 포그래 깽깽깽리 이상시야 호이호 내가 안 고뻔도 보니